0: 삼촌 폭포였느냐? 어벤져는
1: 썩었느냐? 야야야야야
0: 단티노 스마프와 파로 그 다음에 우리의 수입이 애처맨이냐? 이미 주문이 갖고 오면

아니라 어여냐며 지하시에 옛매세 양고 포니시 라디오 인생으로 지하며 마비아 원비아나 최배우 우라비아 나 서비아 우라디아와 지하시에 베리어냐 가시에 마사 양고 포와 완치야 놓고